0: 이 다일에 맞자 안 봐.
1: 이닝 더이병어.
0: 거염 레이퍼 우땀러도. 레이퍼 기까리 자와 레이버게 깨게 군자 올라자 오락바 꿈자 꿈온 얌락래. 어건 산건 탄 그래도.
1: 이닝 더이병어.
0: 회급 증상 안할 난 파우머링아 후열라 나락바 술래이키드래도.
1: 이닝 더이병어.
0: 아 땀을로 땀로 이 다일에 맞자.
1: 아이블로 이발 아이 마바 난 아이블로 이발 이닝 터우 마 부산 아쿠 야다 뿌냄 자리도 이닝 터우
0: 하요 하요
1: 라라바 까등 아쿠유 요라바 닥간 비오 응아씨 꼬롱 놈 있다 라이 빡 아마이 비핑 오셋 비나 이브로 탕징 마게 라이 빠오부 아숨 나둠 딱 비
0: 거리 딱
1: 게게 모이랑 라이 빡 다 징우 아이기 농담나 아와 아나 따다나
0: 거리
1: 눈하이 아이 파나 빠락 빡 꿈은 꿈 싱야마 징우 터다 터람 까오바나 로이담 타붐 커르기 마뚱다 깨게 아와바따라니
0: 그리 아와
1: 마이랑 미컵 미라오 콜살라니
0: 그리
1: 우끈나바 코연 싸게이 땀마 오이바 아마보 떼비떼 사와 콩생 할라바디 깨게 마이랑 쪽홍 홍가니 타이벙 오이바나 까오파로이 아신이도 이닝 타오이오
0: 코연 마기 톡신니도 앙암바
1: 이닝 타오이오
0: 타이벙 오이바 이코이디 고용기 타우다 안았더나 아따이 빰바일레이때도
1: 이닝 타오이봉
0: 그럼 떠오니양은바 고용 아마따 쇼깨게 모랑 레빡다 마루 이훈 땅키드리도 바레 아두디 앙은바 고용 사가이 아마따부 팡나버티 할로도 앙은바
1: 이닝 타오이봉
0: 가리금바 따로이 똥인 땅놈드라바 쇼깨게 짜누라 락따기 아빠암바 아마 아득 칼할로도
1: 퍼그니도 이닝 타옥 징우라이기 타우람 타우다 까이다나 나나이나 어두막 신자라게도 이닝 타옥
0: 파래
2: 아이보 로이바 라이마바 나나이보 로이바 강오이 마뿌 이붕오 나나이 팜타우 훔푸그 마리나 야나 꼽나 나이나라바 마뚱다 빠타우 쿤타우 렘바 아마디 이살리베 말릭 라이레이마나 폭람바 하우바 까우바 빡컹가마디 타가 가랑 품탁다 이닝 타부키 잡나 깨게 까나 강한다나 로트나 레람레도
0: 로트나 레람라
2: 분명 아시기리 군디 마셈 왕수 산우덕이 팡버니 마람마시나 마셈 왕수 산우부 나나의 코이나 하이젠 원저드나 이닝 타우 샤나 나크다 부저럭이도 이닝 타우
0: 파레
3: 아이블로이 벨레마바 나나이블로이 베 이닝 타우 나몸나 푸넴 자리에
0: 이몸 랑레인 만비베마
3: 인토
0: 코연 마부 팡나바 깨게 까나기 마틱 솔레이트레다 아 나도닝 토노파 하오바부 자와미 코두나 아둑 옌로도 이모 닝토 에바야 끼빠이마세 언톡 나소 코랑 크레다코 이모
3: 이닝토기 나야 탕부 나몸나 피가우사 아느 야저리 이디우 닝토이 바부 꼭저루라게도 이닝토
0: 샬로 이모 너도 닝토부 틴타다나 까우루로 이라이렘사 파리 코연 하오부부 도라이 탁다 합두나 깨게 머랑장비 탁다 레네두나 부럽고 허이
4: 파그니 이닝토
5: 아이블로이블라이 마바나나 아이블로이블랑오이 마뿌이붕오 나나일라이라바 하오브나 뿌님자리
0: 이다이렘 코이온 나짠바 바이마눙다 아키뜨중 타덕로다 아 싱나 빠레이 타덕로 낭구자와 미꼬우바디 아테이까리기 나떼도
5: 이닝터
0: 코이온 낭부 깨게 팜토원 합두나 깨게 쟈누라 락떼기 이다이렘 나 빠암바 쟈누라 아마 칸자로
5: 이닝 타
0: 달로이 똥인 땀라가 거연 떼비 떼사 와콩생 거윤 라이 타우다 타우렁 걸로이나나 꼬르 우야이 펴본 놈 있다 라이기 토롬 빵 톡러시도 이다이리
5: 아이브 로이바 라이 마아버는 아이브 로이바 이닝 타
0: 하유 하유
5: 요올라바다 악비유 라라바다 깐비유 나다이리 엠나 빠함즈바

0: 사비 구연 하와이보 거리 오이를 시기니 이사노
1: 아이하이 깨게 맞춰 끊어노
0: 꾸노냉보
1: 이야 아이하이 깨게 맞춰 끊어노 하이 그만 뿡가옹미까 와이기 딸로이 무릎미보 새해 철자동네 삭발이 가리 나뜩 가이보게 하이 가오 와이보 우스따보 째락적탱 판게라 하이
2: 이야 에이 그만 까오바 끄리나 뜩레이드 왕왕 깜자오 흘리바 깨게 모양 레이빡다 힉나 하이나 홈나 빠리바 고요나 하오 와이보 강드라바이 디멘타 바이카노 후엔 난칭나세 하이
1: 이야 하오 원앙이 나람담 아이로부수 가오 와이비 끼불 레이띠
2: 그리
1: 바이카노 원앙이 디멘타 가오 와이비 후엔
2: 난칭나세 이는 알리 남기 예비로그니
1: 이야
2: 호이네 깜둥이 까오바 깨게 아이기 이름담 오이바나 얄미나 토에 시끈비르게 구멍 넘기나람다 얄미나 토에 뿌드나 할바이로 하이 왕랜 튼틀어버리 아파버리 오이로이로 쨍롱 넘기나 삭가로 깨게 모양 람담 마시다 아무거나 올라가노 얄미나 토에 뿌드나 한자로 하이 헤이브라우 당신 꼬렐라이 나시나 수노 빠이면웅 다세 나 타고 온다 탐자리바 이 사나와 이게 꼬누부 아빠 함까다 눈시까다 통한 비웃고에 꼬렐라이
3: 바타우 냉타우기 타우다 앙암마기 타우다 동란이도 누마이래도 앙암바 윤목마 일안자이다 공도이래 신양암바
1: 아하이 깨게 짠우 람깨삐 모양 짠우 람헨비 라우터로 여와뽀 황게 가와이기 뜩수 캉더버차리
4: 사비붕어 까리 여와 레이바게 나나이보 가우비바보
1: 그라이 왕렌 마땀 짜드나 가와이기 이가이다 또인 콩고이 훌륵바 식미기 짜리 셋바 땀무다 버레이까 이가 툭진나 그래 땀무다 가우부다 여와 툭든 비가 있싱오 헤이 람깨삐
4: 사비낭보 타비요 로이비싱다 똥바 땀바디 마학도 양도이람 상락바기 아와 휘종랑도나 가이학봉고이 아와 포타키바다니도 아토바
1: 이야 여와드나 까와이기 탐오이 뺏긴 큰무라 옥자비 람짝나이더비 낭나스 까와이기 이탁다 아릉아릉나버사이 화랑론자 짤라이랑론진진 옥자비 낭이 람짝부 까와이는 캉로이 우로이 큰무라 가와이나 쪼캄비 마형등에 깨게 뿡다 할하우로 해이 람깨띠
4: 사비는 무딱타코 건우에게 여와세
1: 야쯔쯔마 쪼이나라 해이 가와이기 구추 탕냄스는 야이비나 토하일라우드니다 내용 깨게 모랑리 빡다 할하우로 해 람깨띠 나 잠못이 빠이나 하이 헛락에로 이
5: 빨리
1: 미마부 푸비가 누워 빨리 미마기 모진 나 몸에 거나 푸비우냐 이야 나와 마자 신어 수 까오 바이브 와리보이 짜로 해 남게 삐지 마자 콩빠가 지나
4: 까오래 이 몸 랑랜 소이 누워 파리 사우드리바 이마기 봉어 눙시바 나 반반 타우나 하이바 일루고 반타우기 타우다 가이간 호 이모 빨리 나마이 학디 이몽가 마땀 상나 레이미노 탐람드라보이 이모 공도이 올라길 거 이모
5: 빨리

0: 자기 여와쿤 지르니 빨림 빨림 나 몸세 다 거린 삼부세리에 빨림 어 복비
1: 이마게 랑레리 라오기나 목대고 안겨라 이마게 랑레리 이마게 파리 눈시바 하우디건 딱골롱피바 마시마나 콤랑나보 탄나일람라게 꼬파

0: 이모 만비 이베마 이모 만비 아이코 아이코 이모 기여와 콘팜 따오 고용은 나에게 학상어세 두부중박하는데 아끼두중 타독로 하유 하유 빨리 반톡가나기 모모노 꼬로이는 까리까위 아힝땅로 아탱부시도 마팜마시도 나 까리길레람 리바 하유 이모 만비
1: 반톡만 박음바 남몽만 비해학디 기계 맞자는째디
0: 그래
1: 남몽기 꼬로이디 토이노 거우제 남다 보리바이 보아시기 꼬로이나 하우디고 따꼬로 피버서비 아이부 복비 발랭기
0: 그나
1: 기계 전 노라세 헨비 구만 붕동자비 노라에 딩고노 거우에 아이마 부채 빠져봐 그만 까오마
0: 그만 까오잉마
1: 제비 제디 강방암자다 기계 붕댄 기비 빨리 미마기 콩굴리 자락리 바니앙암바
0: 이빠기 몸 토이노 이빠리 이마만 이부 강누드레도 이빠우 오라고 놓고 그다이 빠리 앞에서 가도 그다이 이빠기 빠리 온통 빠리다 까리 맞다 웃고 오게 이빠기 몸
1: 호기띠
0: 빨리 엄나마기 낙득콩도에라 칠라오 빨리 엄나마기 낙득콩도에라 칠라오

0: 이 부모 마디 남시부 농시나 따져봐 석세 손잡아다 꾸이나 닝싱 루드라바칼리 지바다 시라드하 크리스나 아니부 나호나나 닝싱 한비라라바 칼리 지바다 아산 미란나이드나 하리나 마하만트라 부피나 비라라바이 부모 시리 크리스나 세이테이나 프라부부 아한 부막타다 코룸자리 아니 쇼락바다 Sri Krishna Chaitanya ki prakas murti varava aduga kalida nai gunose bhakta swarup oina lengbi raga tang rava Krishna prem kauba lanbu hong sauna yen bi raga jiva nung shi hai bada di bungo mangonda ki hen balai traba Sri Nityananda prabhu ki pada padma dasu hanna hanna dandavod kasari
1: जय

0: 마다 이마 빠붕 난다자 소다 아니부 수본 못 후만고는 싱바 사카 싱부 하이고 깜동으로 까부비리브농 마시더기 해는 악 밤벌레이저들이 아라다하기 악바디 마시더기 헨벌레이트레 프라부
1: 비당당이 미리도산군나 수실라
0: 아들과 이붕 어디야? 라서부 마서 강비바 미덕더니 이붕 어디? 이붕 어디기 해나 라서부 마하고 로봉한 것이고 자가 뜨까 나래는 거더기. 아들과 이붕 어 브린다보는 산업을 아설 일하는 싱바 릴라기 와리 뿐은 막시 이붕 어느 까리슈 까우비범 톡대. 마람디 이붕 어디 톳받은 명받아 잉따빠세 이붕 어디 하우나 사니 아파부 군뿐은 막나 이붕 어디 딜러가 레이브니. 아두가 이붕어 람쳇 파져버 신기 소 이붕어 어디 막꼭니 마땀뿐어 막다 이붕어 어디네 타모이 삐에떠나 들라 이브니니 프라나 끄리시나
1: 아이 두말은 아이 두상
0: 아들아 이붕어나
1: 방상
0: 이마 아빠붕 묵가오바 브라자바시 시담 수볼 못 후멍곤 묵가오바세 이붕어 마신 마람 사디니 프라나 끄리시나 아드부 하이붕어 프라나 크리스나 아무로움도 예능가 디붕어기디 도사카이 버카리슈레이티 도석이 망할 마셋 마미 바보데 이붕어디 레이티네 다야모
1: 아비야지 투마르 마나 나히 스모리
0: 아드부 마땀시다 이붕어기 뿡링나네
1: 브라자존나
0: 브라자바 시푸나 먹고 꽉 톡비리 버시 아이붕어 브라자바 시푸나 먹고 이붕어는 능생 비다드나 푸나 먹시 이붕어는 훈독비리 먹 까우비리 버시

0: 말하면 나 이봉호나 브라자바시 푸는 막아시 칼라가 이봉호나 시리브나본들 랭비라가 엉뚱 고한 비드라 어디 아 이봉호나 브리나본다 엉뚱 다라 산세 비비드라 비비라가 브라자바시 코이 우칸 비드라 어디 이봉호 아따이 우파일리티야 뭐 소론 까이너 보기 마시악세야 난 우제도 보기 아와버시 마시되기 리트나 보파이디 이봉호 아따이 염 레이티에네 프라보
1: 도미 브로디에 지본나 브레제라제 프란나
0: 아들아,
1: 돈나
0: 아라다 거기 아이가 한 가시리에 이봉호 쇼론다. 이봉호 어디네? 브라자바시 싱기 푼시니네 이봉호. 브라자바시기 푼시에 세타일레이티에 크리스나 냥나 브라자바시기 푼시니. 아들아 이봉호 나 항나네. 브라자바시기 프란기 마사 코이 블란니네 이봉호. 프란디 헨 블란니네 이봉호.
1: 도미 브로제라 소꼬로
0: 아주
1: 삼뿌다
0: 브라자바시기 랄레든 레디 바쁘는 마가시디네 뭐 하크리스나 이고 나 하나 오이브니 뭐난 헬레이터 베다 브라자바시가 마는 라이르 베세테 이들 헤르메 로이 뭐 브라자바시 이나 쿤밤 레이트레 카리나 크리스나는 랄 오이브니나 브라자바시기 란디 사나는 루파는 마니는 로토노 오이디네 뭐 브라자바시기 란푸는 먹시카나노 오이게다 시리 크리스나 이보이 보 나노 오이비리버니
1: 그리파드르 두마른 만나 아시지아우 브라자
0: 프라보
1: 조니
0: 누워디 아토파부 농시비바 지부부 농시해바 타우자니 와칸다나네 아이 붕어 이리디 이셰 마땀 푸는 먹다 삐에 뚜나따 마히 씨에 뚜나따 라이브다 이네 이 붕어 타모이 너보다 삐에 뚜나 지이브 눅시야 이브다 이 붕어 마는 부시고 마로 올라 훔들 내려온 거더라 붕어 시리브린다 아본들 랭비라가 브라자바시 시양따 디칸 비오 이 붕어 브라자바시 야와바시 칸나 칸나 칸비다 보 우나 우나 우비다 보 똥누 아주 영어 타모이 삐삐라바 지이브 눅시야 이브낭 나이 붕어 브라자바시 칸비드리 시부 까리 푹시에 노네 프라보
1: 브라질 우드니아 코로니드
0: 아이붕어 브라나 크리스나
1: 빵다
0: 아이붕어기 라나 파다 파다마 소로 눅시브도 시리 소로 눅시브도 이붕어 브린다본드 랭기우 시리 브린다본드 이붕어기네 눅시그럽 시리 소론 탐반도 브린다본드 옥터딩 안비우 소론 펑안비우

아시나 코이 뿐은 뭐 꾸능생도나 아이나 아행 아벨 라이티에 농틸 아벨 라이티에 아행 농틸 라니다 미트 삐 신타도나 깝림니 헤비마 말하자 와시나 코이 뿐은 막시 아이나 까오버나 띠에 하이 아행 농틸 라니 막다 노이 우능싱 버더기 미트 삐 따라가 깝들어들 리얼이 버니 하이 브린다 버네 스코리

0: 기본이로
1: 아두가 불안을라 나 똥안을라 이 그래버다
0: 기본이로
1: 불안망안을라 나 똥안을라 이 그래버다 내 까나함때는 흰내글라 이번가 모여 아두금 나 이비야 마 아이는 녹시는 능절이비 브라제 고삐뿌는 뭐가 시부가 토아버디 크리스나 이수네 흰눌라 이번가 모여 나 거의 뭐 능싱번은 아이기 흰눌라 뭐 삭디 내버라디 아이는 가 시바오 흰눌라 이리세 고삐 노이부 까부도 봐 노이부 능싱버도 마두는 아이기 내 빰바이 오라가 나 시바오 크리스나 이니 흰눌라 이번에 아두가 라디 브라제 고삐 싱싱이 마락다네 아라다 하우비 비엠은 나학나 크리스나이기 아무 프라한기 프라할로이림네 아바 브라제 고피 싱나 크리스나이기 프라니 아두가 고피 싱기 마락다기 아라다 하우비 비엠아 낭나이기 프라한기 수프라할로이리버니네 비엠아
0: 소마 소마 프레마라세 아마키 꾸리
1: 아들은 브라질
0: 라보시
1: 고삐나 코이쁘는 막나 아이고는 시래 이봐 뿌리에 말아서도 마두기 마하우도 크리스나 이날 라우르 바둑이 나 코이나 아이고는 시리 이봐 뿌리에 마두기 마틱 마가이 마틱 마야이 마굴라두나 나 크리스나 이세 나 코이나 마땀뿌는 막다 구둠선 망합매 크리스나 이세 아라드해 너희는 딱 나빠 롱놈 야우드는 크리스나 아이고는 시리 이봐 뿌리에 말아서도 마두부 아이날 라우르 바둑이 나 프리엄라 세두부 아이나 마사 캉우 버드기 영우노 너희 프리엄이 마군 세가다이 보라 이게시 아이 하기야 보고 아이분 호려 구둠 선멍아미 나 코이기 프리엄이 마카시 크리스나이네 헤드 본디야 봐
0: 아미 투마라 아디힌느
1: 아도나 이
0: 키에발라
1: 심어디 하여게 크리스나 이세 까남뜨기 마카 본디 까남뜨기 라만 돈데 아두가 브라제 고삐기 프리엄이 마카 폴리 고삐기 라면 톨리 고삐기 프리엄 누나 이브 마탄 푸나 먹다네 불러가 탐멍아미 고삐기 프리엄 나 이브네 싱바즈가 아래 싱가미야 이세 크리스나 이 강에 꼬라디
0: 마소

그러게 한 배다 비리 원티 린토이투 필름데기 그레이즘 레비가 안에 섞고 있어 세리모바이 콤비하리 세랑바 고비 마탕들라 꿰쩌리바 필름 하이잉나까 나나 빤가니 세셔리바싱 나오보이메디 로시비나 세리모바이 노쿨 당점 세랑바 소리 센전

통항 거세미 때는 석바 군웅이 세이다. 이부덕 당진가 우라나하 공존버그 운하버기 마땅 다미리. 아카스바니 바우질러버리시 커는 내내버기 타오람 히람나. 마니포기 사쿠트버기 마이원다.